아스누기 송금엔 유트 미니스트리의 정아 그나든 방아시다기 많은이 당 미리 바친동농 아상라 구히마 정아 실름하기 방아시차

라 아기네 아농지 선지 아독닥 치바 승우도 보시듯 이바 승우도 당야 오삭다 아자 오삭이야 알리 들러먹 다냅드슴농 알리얼 중아 찌느드들 아노 다중 디바 제 옹방슬름동 커복 다중바 다막바 아이너다실 오삭두지 선지 다막 다크린 다스바야 두드라 두로 아슬 아늪 아늪을 더 까불락

0: 누나 반당리마이 빈을 아울 아슬 이듬지 사요드다 빠누기 장하라드마 욕드들 아노 아지랑마스 비 인약드빠 다중디바 독드빠 롱롱아 빠누 아드네 아슬 다중디바 쓴부지 빠누기 빈아롤 다디
1: 아우 다음 차라 정화
0: 다나성 니송 다중을 가보 야마지 다중을지 아스누기 아노 아스녹 라노르듬당 오당 이바마 수시 약인 마반 아중아 농반관노 다중 디바감닥 쓰자스는 김랑디니
1: 하이자
0: 에 사랑라 강아벨르 지내는 거 아셨다.

아스니기 정상 봉은 아셀 들록 아창아 단내승근 아등방아시다기 마느니 봉화구 미니츠말노 구희마능이 아우상 아셀 신동도 미역방아시자 이바야 아카시와니 무곡총

이봐야 아카시바니 무국중 아스니키 달리 아서 아치에 장아 크나다 망아시오쿠 마나니 당 마바 부셔다 마수시 우상 농 야마이 마바카 야마이 장아 마다 닥터 나갈라니 유니버시티 쿠북 논 디칭 보스트 아드마 온라인 애플리케이션 차우커 디장라드미 웹사이트 나갈라니 유니버시티 안티토트 samar.edu.in apply sidetse boss denang dam yamai kanung finance officer kambung watama boss ka unreserved bay level 14 ananung internal audit officer kambung watama boss ka unreserved bay level 12 asamnung deputy registrar boss ka unreserved Bay Level 12. Bizanong Assistant Librarian Boska Unreserved Bay Academic Level 10. Pungunong Nursing Officer Boska Reservation SD Bay Level 7. Troknong Junior Engineer Civil Boska Reservation SD Bay Level 6. Tinatnong Senior Technical Assistant Agricultural Extension Education, Boska, Unreserved, Bay Level 6. Tinong, Senior Technical Assistant, Livestock Production and Management, Boska, Unreserved, Bay Level 6. Tukunong, Senior Technical Assistant,

0: 미리장 드는 거 같지다. 바쳤던 거가 아이오스. 근데 띠네 아스노고.
1: 아이 나. 아스와. 아주 강하시다가. 야, 아스노. 나이 시바야. 딸랑 아마고다랑아. 강아 라벨은 독서하러. 어,
2: 아저씨다 하자.
0: 서방라. 아스마저게 몰롱 드바방라. 아지 아스노 겐여 뜬석스 바랑 오거데.
1: 아이도 아이도. 아이자.
0: 상검제. 아스노 아작 시 아서던 란나 봉라노 르르공오즈 염라다데
2: 하이 하이 아저씨다
3: 아이자 정오 시작반나 아스노 갈라발란 말리즈바야 증럼 튼즈클 까가실 아지 저럭 사회 남자 까보네 뭐들 다 봐야지
1: 아진나
2: 이실람 말했어가
1: 안노 저건 뭘 약간 꼴뚫러 하지
3: 야다
1: 너마든 없을라 하지 따보
3: 일레이시바도 대치 나가 요르지 그지 농이 원리를 다지 타오 농농이고 아스노관네 많은 니즈인데 레시바
1: 아이
3: 파스테바 강아플라 노지 세방라
0: 아이네 아지 아자게 뭐 마이당 량마
3: 준비봐 마지 아자게 양 쓰면데
0: 사네인 지당 담아 덕페
4: 드미임 아만바 보든 나 아스 니 크리스탄 아만바 보다 중가 다정시어 사카 증음 오 라이시바야 아이카디모 보시어 아셀 마즈나 기본카 노보 라이시바 말리자 아고 라이오 마부시바 아셀 마즈바 아창아 단닐라랑든 사마 아워 아지다 마스 기본노와 템든 시사블로 아이카 아창시 아농지 드미엠 아만바보든 아스누게 증엠 오 라이시바 근 부시디 아셀 아즈무츠 장아디 이바야 아장아 아슨다컴 다닐라 아착노 다장족 앙오즈